0: 저쪽에서 뒤늦게 휘나는 거지 떠들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저서야 나도 그치겠지
1: 101,3 FM Pro 2 RRI Gunung Sitoli Tempat